0: 빵짱 예민촌.
1: 국야도 소리가도 살림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반가운 건강 및 서플라이
0: 빵짱 예민촌.
1: 뭐다 무필리언 임포텐 로컬 건강한 바다의 석컬러워커
0: 빵짱 예민촌.
1: 빨아서 가는 빵 맞춰 빵 섹시 빨아서 광고 각 빨아서 베이비
0: 빵짱 예민촌.
1: 이 먹어 봐라 그런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보카스 24 horas.
2: 초이 마할 먹고 초이 엘렉트릭 판 초이
3: 아노 클래싱 엘렉트릭 판
2: 아이 초이 막 스테디 랑 아니 니는 막 띄욱띄욱 세이 판
3: 대단한

0: 빵짱 예리 쪼!
1: 대표 수리가도 살인 사파에제 스쿨 슈플라이스 빵가운 건강이 쓰바라이!
0: 빵짱 예리 쪼!
1: 뭐다 뭐 필요한 임포르테 밀로칼 건강한 바다이 싹갈로와까!
0: 빵짱 예리 쪼!
1: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각 바라사 베이비!
0: 빵짱 예리 쪼!
1: 마이 먹어 벨라 클루나 프레스카 카밀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토 오라!
2: 초이! 마이 알코올 가보다 초이!
3: 네이! 아니 뭐 ang alcohol?
2: Ipaligo ko sa bigo ko. Para mapatay tanan niya kagawa na gatapik sa iya. Babay, dor!

0: 빵짱 예민 존.
1: 그때도 생각으로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스플라이즈 빵가운과 가미 서플라이
0: 빵짱 예민 존.
1: 무덤 훈련 임포트 로컬 끙방한 버거이 석컬러워커
0: 빵짱 예민 존.
1: 바라서 반은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국한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민 존.
1: 마이 먹어 벨락 루나 프레스카 가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토라스
2: Choy! Mamakal ko pala si mo, Choy, isang bulong na pampalaway.
3: Ano? Bulong na pampalaway?
2: Oo, Choy. Painom ko sa bigo ko, ah. Para hindi na siya pagkursunadahan sa iban nga babae.
4: Easy as 1, 2, 3.
5: Para lamang ABC.
6: All hits, one after the other. Pwedeng pwede. Dahil there's more sa gabi.